0: 嗰啲老友记冇嚟一两日啊，我就知佢哋唔系病咗咧，就一定系有事噶啦。我啊喺呢度最清楚嗰、那个，比起佢哋啲仔女啊，仲快知啊，真系。
1: 哎呀，坚婶，我哋呢一度咧，好彩有你呢档报纸档咋。
0: 所以啊，我会撑到最后啊，一直咁撑落去啊。